0: 아니 Sim the waterfall.
1: 아니 어디에 나가면 되겠라 Sim the waterfall.
0: 아니 어디에 나 나가지 결혼 안 하신 게 waterfall. 빨리 가면 해도 꽃 자라지 많이.
2: 저거는 제일 waterfall 나. 심마르네이 얼른 waterfall.
3: 가와랑 가야는 또 waterfall 이 부킨 부어가. 예쁘게 기억이 다 있다 봐라. 오늘
2: 내면 또 안 떠면 waterfall 다 해놓고. 이 신드스가 레 신드스가 나.
4: Men start with one eye to go up. Young broadband, that's a gift.
0: Kataien ka

0: 영화라도 잡으라.
1: 스파트 당이라 내 하나 세비스 워더폰 연 스파킨 암타다노 호이여롬
0: 갖고 빼놓고 여롬 갖고 빼놓고 하니 매매치는 놈이 너무나 갖고 빼놓고 하니 얘네 몸이 있는 놈 개똥아래 몸이 있는 놈 걔네 얘네 개똥아래 암 시끄릇
2: 맨 놈들의 본 개프로드팬 따타
0: 노래스타 똥아래 똥아래 더 폭 언니네 모바다다 깁진 프로드팬 따다 깁진 니가 내 구한 놈 판당이라
1: 이메토 안 되있다기 어 니리 수고